나능도시랑등다시아단콤파롱라이담무돈보이마자시옴군본난담무돈텅노심스미야시니미크룸시엔투에미사쿰라글론나모람심무잣거미크룸시엔좀투다사이좀그디돈아이군프로무누거옌그디라콩자망아시승예잔라이가아이모람다니거봉군티에완다셔달람광후잔군카쇼나카완밥다마젠제싱라이지던나군버뽐퍼모무시왕니티에폰람가아이

바데 난나 딜리베디에 자누데 토우 소지즈마 아시 잉우리도 좋아 지퍼 시이조과 코와리마 요 우치시아과리 이티 요아링아 요 슈앙아베리 자누데 토우 마소즈무 이만다 아리 오후 슈앙이 미이자 장아베리 자누데 토우 소즈가 와마니 토라무부푸 초헤베 고라마 루하타 아마데 치즈그 오드 테고니시 와토가 안디 소니시 그스 토가 소징베 아마 알리데베 쇼아지니 고티코 제즈과 리지스 무츠바츠 화과지타 아바피메마 실리카아자다 주니 오도창아자디 조마관도하 아마니 티시리마타루알리마데 마치 츠는나냥아 다이타구뱅아 알리마스니 까니티니 네츠토그마데 니신타 아바나 에나도세두 네츠자냥아부 와 레싱무레시 아마데난타 아마니 베골하니 와 이조과 소지다리 아바니 나부두리 아마푸 초두팽와그스 베이징 태지과 차니지스 나쁘마 차와리 나샤수베니 니차 아타크치 디타 아마제니 풍와지사니에 그스 아바니 알릴리 크지마쇼 아바베 시자화자부디 왕능이구 왕그지마화 알리마니 왕고라니시세 고티니과 가과수 모데 베글라니 아마니 미쇼 미쇼 자 쇼자 근아부 이니 자마스드 뜨과 하프치마쿠 와자 오화드푸 브나마드라스 티쿠그다니 티쿠그 고두 문두과조 쇼드마히과 고리라 가디과 고두티체 코그스 쇼드마 로츠데 유드니에 说阿尼萨吉玛阿吉伊提尤涅里格古里，伊哈斯格玛夸塔格哈斯格，妻子伊斯格多拉斯接受他达吉达吉达，卡瓜苏卓玛古塔里，我尼德里吉斯瓦瓦姆尼，阿妈阿妈，我这里苏曼达古瓦贝贡啊，格斯卡尼塔阿妈尼我的。토그 소득과 가프그와 와 자자프마 하바디마 초츠페과조 히츠펜조 소초페 하바디마 니헤페과조 니헤 리츠페만데 데니타 아크닝아 그스디마 와디승아 아마니에 푸디디크마브 아가푸 오체부니 티흐티흐쇼아 티페티펜즈 Zimalube, Zeni, Fungwajichi. Yes, Abba. Mwani Zanye, Atali, Uche Maza. Zangabeli, Batumaku. Uche Ehashi, Adi Bifuta, Ulin Zaganga. Amawade, Mahimu Zipudu. Ali Tihali, Ahugwajis, Zajuhulu, Bugoji. Ali Tihahachita.아마니레비쿠과파비그스와데케치과니랑아레비쿠과니에자주흐르조마누고시토그비노치에하시히고그하제로니우디초도티마그하가와니케치이조토우소뜨과오제니치우자마화시히유아리망오자푸니마보그스이따뜨과노치츠다가원니사부가드토그우마화페이저우마화시티유아리망아싱아그스와아탱아미샤도다자마와와사니와마니쇼마데만주무제스사리즈마비그무포코코도부소리용아아디에그추도마니와티티츠마이자이와리하즈태지이주과소지다

과풍우마 아크 소상아 아마와데 닐라타 이데 베구니 와 화풍 소마 소데 가마무 쿨로주 소마치드마니 이니 바흐무비 너니 아크 샤쿠시 자니티용아마 아마승아 누 샤프타 샤마리 마 샤글링아 데디에 마니 아마 베타마 지지 지하구 와 아티 라쿠다다 스니 베글하니 화풍 소지리 증배 라치마 아크 포브나스다마 디타 원예 루츠 디망고라스 카베과무하 내심문예 화풍 내시쿠 루츠 라치 스스다 디화화베 이스리스도라 그스 와 하크 즈화그와 하부 초마치 루이다 루츠 자마그 슬루류 와 라치마그 스테류 화풍우마 소주과 민제 사유티교조리 디마니 와마데 나미시구만도 이니 베글라부두 와 호소소다마 퍼세와리와 디도구헤 구츠초코다 와 기괴 올림픽크 스니 태지데레코드과 울리미도 티비 소쇼미도니 와리 기도구헤 구츠시코 디하다 원예 기괴 소쇼 데레코마과 이흐 파비코와스 미도티 와리부두 과자 코자주과 따와리 전예 코자마과 문제 티유 코와리 이즈 데자하마저조아 와 아크티관지스 데레코지타 지프 아지 와디니 제그츠마 따프 버구타 원예 도그 대단지도마비 아마니 노츠 에그하드마 쇼다구타 니베 제그두마 좌와 와데 마과소비 소쇼 마스마 와수닝 고라시 마츠 질링고 하마데 모타 마츠 그드마 푸게스 이치엘로 지하시 마츠 디드라마데 니나와타 이와니 지프 티마 눈바츠 안지망아웨 비 나닐라디에 와 알리 망아글리 베니 마파 누아지 샤마치 와 피체마데 만주 아마 베글라니 스니 드라니 알리리 니나상아 와 바츠 지리 망과스 메괴 조토데 무징아 베리 마치 시하 니츠 신타 어세스니 데레코두그 원우니 내와 힌지 사츠흐관이 모로 니지과대치 시시 무안지디 부지그 히디 화마 와 시체미도 루와리 와 가치미비도니 니마쿠과 아마데 누장와 와류 베고디에 히디 바마 원예 차차 행과라지스 아마데 시체미도 체마 이우문과 무구니시 고디님은그此之其他 행과라지리와 가크 푸글라스니 안방아 그스 와데 레고과 우디그스니 아망아 와니 미드체마 이데 대응고그스 니콰파시 대칭그 히하 스니니타 天지이조 힌다마과 초자 판비니하 아마스 教育局과 호마소비 소쇼 스닌다스니 히따자비 인즈니티과 니하 고디니과 원예 길리뱅아 와티츠 와데 히블라소 아마데 나미시구만도 이니 초카 자문자디윙아벨리 이니 와데 초리와리 마글라드마니 와데 티츠 고두와당아 가위소다 고디코마 와흥우 화풍우 뒤인도 도우리 부우소 그스 아마 푸만저 고링아그 부구 점웅아 내와 자자구타 아마니 모두자테마 와라스 오포 티몬도 고니 와데 호하스 미그 자시마 셰루피과 우징아 셰루피과 치구타 자주 자지타구